정말 그래도 바로 자기가 신앙을 기사 생각하고 또 바로 끌려가서 떨어뜨려 봐도 이스라엘 음악을 먹고 살아 또 이스라엘 음악을 먹고 있거든요 또 다른 것들을 먹고 있거든요 어떻게 볼까 뭐 사법으로 뭔가 안색의 것이 그게 아마 아들이 불목공원자리 사태로 소위상을 빼면서 보내는 아이들끼리 그리고 그 아이들이